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노을빛 속의 어머니.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변강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 고향 친구.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몽골족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서원.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나자우송 노래입니다. 사랑의 향기.

0: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 곡입니다. 네, 옆자리에 너 보내드릴게요. 맹...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역시 리건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인파 속에 너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중앙방송천국 중문 글로벌 프로그램 센터 다큐멘터리 부에서 제작한 중국 여행 예능 프로그램 여행하고 싶은 그곳이 10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몰입형 도시 산책을 매개체로 좋은 맛과 좋은 장소, 좋은 이야기를 찾아가며 도시 속에 숨은 현지 미식, 자유롭게 즐기는 방법,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여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귀주 금동남, 광동 산미, 호북 은시, 안위선성, 내몽골 훌룬베르 등 14개 도시를 선정해 도시의 골목길과 향토마을 등 현지 생활 현장에 깊이 들어가 현지 주민과 깊이 교류하는 장면, 그리고 현지의 민속 풍물과 생생한 인문 이야기도 찾아갑니다. 프로그램은 각 도시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소소한 일상의 온기가 길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개성이 뚜렷한 현지 생활의 화폭을 펼쳐 보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무릉도원 상감당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남경의 한빵집의 무료 나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두 번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때 관한 총체적인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투철하게 논술해 첫 단계로부터 203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은 8개 측면으로 나누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려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중등소득 단계를 뛰어넘어 고소득 단계에서 계속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은 대폭 향상될 것이며 사회생산력, 국제경쟁력, 국제영향력은 새로운 단계로 크게 올라설 것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중국 특색 자주혁신의 길을 견제해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빠른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광근 범용기술, 선단 선도기술, 현대공학기술, 와해성 기술 혁신 등 부분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관건 분야 핵심 기술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하고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셋째, 현대화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며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신사회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 경로이며 또한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도시군과 도시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도시, 중동도시, 소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이며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며 농업 현대화의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해 향촌지능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를 더욱 완비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뒤받쳐주는 근본제도, 기본제도, 종료제도 등 집안 분해의 제도가 보다 완비될 것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향상하는 제도체계가 보다 완비되고 인민의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협상, 민주적 결체,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입니다. 의법 치구, 의법 집권, 의법 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를 일괄적으로 건설해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이 어우러진 량완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구, 문화 강구, 체육 강구, 건강 중국을 실현하며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뚜렷이 강화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며 문화, 체육, 건강은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데 오히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구, 문화 강구, 체육 강구, 건강 중국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총체적으로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며 국민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이 도료시 향상되고 사회의 문명 정도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고 인민의 신체 소질과 건강 수준, 체육 종합 실력과 국제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인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고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끌어올리고 중등소득층의 비중을 현저히 높이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농촌에서 현대적 생활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소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을 마련해주는 등 방안에서 끊임없이 진보를 이룩하고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 단계 올라서고 분배제도가 한층도 보완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중간 소득계층이 뚜렷이 확대되고 농촌 기초시설이 기본 공공서비스가 뚜렷이 개선되고 인민 대중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등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일곱째, 녹색 생산 방식과 녹색 생활 방식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며

0: 생태 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합니다. 우리나라 생태 문명 제도 체계가 더 보완되고 녹색 생산 방식과 녹색 생활 방식이 사회적인 기풍이 되고 탄소 배출 총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대기의 질과 수질 환경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토양 환경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조원, 사막의 생태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돼 파란 하늘과 흰 구름,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우리의 일상으로 될 것입니다. 여덟째, 국가 안보 체계와 안보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평안 중국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러 국가 안보 관련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인재 체계, 운행 체계가 더욱 완비화되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중요한 산업망과 공급망 안보, 공공안전 보장 능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국가의 현대화 발전 행정과 더불어 군사리론의 현대화,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인원의 현대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공중앙판공청과 공무원판공청이 문화유산보호 전승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해 각 지역과 부문이 지역과 현장의 실정에 맞춰 이를 철저히 관철하고 리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의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면 완료하고 감독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 제도를 더 완비하고 전문 인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감찰 체계를 다져 문화유산 대보호의 기본 구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지닌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문화유산 대보호 구도 구축을 필두로 이동 불가 유물의 보호 수준 제고, 고고학 발굴과 문명 역사 연구 가속화, 이동 가능 유물 보호와 박물관 관리 역량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역사 문화 명성, 거리,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살아있는 형태의 전승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호와 계승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문화공원 조성과 보호, 문화유산 보호 능력 제고,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 심화 등 전방위적인 정책 과제들이 다각도로 배치됐습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독서로 자신을 충전하며 책 향기 속에서 연휴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농촌 여행은 아름다운 풍경을 위하거나 독서의 새로운 장면을 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호남성 익양시 청계촌에서는 작가 혹은 출판사의 이름을 딴 22개의 서옥이 들판 사이에 인문 경관으로 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독서 공유회는 이번 연휴 기간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청계촌은 작가 주리파의 문학작품 사냥 거변으로 유명해졌으며 작가가 글로 그린 이 아름다운 화원은 동경에서 시와 그림과도 같은 생활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진에서는 지단 도서시장 천진

진출 행사가 100년 역사거리에서 열려 책향기와 옛거리의 고풍 운치가 어우러졌고 다양한 품목이 모든 연령대 독자의 독서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강소성, 남경, 염성 등지에서는 금릉 고서진렬, 문맥 주제전시, 고전문학감상 등 특색있는 행사가 열려 책향기와 우아한 운치 속에서 문화적인 향연을 펼쳤습니다. 각지 도서관은 개방 시간을 연장해 독자들의 독서 수요를 만족시켜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국경절 연휴 7일 동안 전국 국내 관광객은 8억 2,600만 명, 국내 여행 총 지출은 7,383억 7,5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6.3%, 4.3% 증가했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구의 누적 야간 유동 인구는 1억 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입경 관광 시장도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총 298만 3천 명의 입경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2024년과 2025년 대비 각각 19%, 6.5% 증가했습니다. 공연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형 공연 180회가 열린 가운데 콘서트 125회, 음악 축제 55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2026년판 서유기 제작팀은 남경 금우호 야생동물 왕국에서 대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화과산, 고로장, 룡궁 등 10여 개의 장면이 관광지에서 펼쳐졌습니다. 2026년판 서유기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떠오른 인터넷 2차 창작 서유기 코미디 영상 시리즈로 실사 역할극으로 당삼장의 일상을 연기하고 즉흥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대에 이르러 고전 인물의 재등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한 각본과 고정된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4명 주연은 매일 2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1986년판과 대비해 배우, 매체가 달라지고 관객과 만나는 방식도 바뀌었지만 재창작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근 영화를 중심으로 한 파생 상품 개발, 브랜드 협력, 문화관광 연결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나타난 전통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문화적 상징을 구축함으로써 파생 소비의 열기를 이어가고 산업 간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랑랑산 소요괴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정적인 체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테마 공간과 문화 관광 소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화 플러스의 모색이 지속 가능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작품이 지닌 문화적인 매력과 감정적인 울림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 장의 영화 티켓에서 출발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비 사슬에 이르기까지 영화 플러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업태의 결합이 아닌 현대 문화와 경제 구조 속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화는 서사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경험을 설계하는 공간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를 유인하는 동력으로 됐습니다. 관객이 이야기에 매료돼 극장 문을 나선 뒤 도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을 이어갈 때 영화의 영향력은 스크린을 넘어 훨씬 넓은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파급력과 산업의 수용력이 상호작용하며 영화 플러스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까요?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결정짓게 됩니다. 기술 진화와 소비 수요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콘텐츠를 출발점으로 삼고 다각적인 장면 전환을 경로로 삼는 이러한 융합 형태는 중국 문화 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화전시 황금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G334 문화관광주랑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내 새로운 관람구역인 골든 갤러리가 공식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황금박물관은 금의 혼을 주제로 금광문화전시, 산업유산체험, 학술답사, 견학이 결합된 장소입니다. 박물관 전체 디자인 중 핵심적인 공간 중의 하나로 내부는 금색 소재로 마감돼 전체적으로 밝은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며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명소형 복도로 조성됐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문화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무릉더원 상감당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촌 시리즈 중 71번째는 호남성 영조시의 아름다운 무릉더원 상감당촌입니다. 소박한 민풍과 수려한 산수, 고풍스러운 건물의 상감당은 상업과 서원, 종교 등 문화 특색도 가지고 있어 인문 경관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명소입니다. 주씨의 선조가 당나라 때 이곳에 이르러 정착하면서 동네 이름을 감당이라 한 상감당은 지금으로부터 1240년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주씨는 고향인 산동네 산열매를 생각하며 단맛의 산열매라는 의미로 감당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900여 년 전에 남송 때 지은 문창각은 천민들이 문곡성 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수차의 보수와 증축을 거쳐 양쪽에 룡봉암을 거느린 4층 건물로 된 문창각은 오늘날 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창각을 지나 삼옥하의 돌다리를 건너야 상감당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일명 도선교라고 하는 보용교는 1126년에 축조되어 그 뒤에 수차의 보수를 거치면서 고육도의 중림을 떠매고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아치형 교각을 가진 이 다리는 령롱하면서도 운치 있는 모양으로 높고 장엄해 보이는 건물 문창각과 조화를 이룹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보용교에서 돌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상감당에서 한 사람이 벼슬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보용교 뒤쪽에 우뚝 솟은 328m의 돌산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앙산입니다. 산 후에 숲이 무성한 앙산은 감당 팔경 내 한 명소입니다. 그 밖에 감당 팔경 내 다른 한 경관은 귀산의 석양입니다. 그중 특히 문천상이 친필로 쓴 충효렴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충성과 효도, 청렴 절개의 충효렴절은 상감당촌 모든 주씨 촌민의 좌우명입니다. 명청 시기의 장터였던 거리에는 양쪽에 가게가 즐비했고 오늘날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 산을 업고 서쪽에 물가를 마주한 상감당촌은 좋은 풍수를 자랑합니다. 마을에는 높은 외벽과 째인 구도, 중심선 양쪽의 엄격한 대칭, 청색의 벽돌 외벽에 그려진 하얀 무늬 등 특징을 가진 명청 시기의 고건물 200여 채가 남아 있습니다. 맑은 삼옥하를 따라 상감당촌의 북문을 나서면 수양버들이 하늘거리는 못이 있고 그 후에는 2000여 년 전에 축조했다는 돌다리가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 돌다리는 교각이 기우뚱하게 서 있는데도 도로면은 여전히 반듯하고 다리 아래로는 오리떼가 유유히 헤어다니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교육을 중요시해온 상감당촌에서는 역대로 절도사와 상서, 태수, 현령, 장군을 비롯해 다양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나왔고 해방 후에도 엔지니어와 학교 총장, 이사 등 인재들이 40여 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상감당촌에는 동안자닭과 기양문명쌀국수, 도천오리, 용주골뱅이, 명원두부, 강령표고버섯, 부용고추, 산미고추장 등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남경의 한빵집에 걸린 어젯빵 무료 나눔 팻말이 전하는 원정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경의 한빵집 입구에 걸린 어젯빵 무료 나눔 팻말은 많은 배달기사분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이 빵집은 진회구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4월에 개업한 후로 매일 당일 팔지 못한 빵을 가게 입구에 두고 배달기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빵집의 점장 최흔우는 우리 가게는 매일 갓 구운 빵만 팔고 어젯빵은 팔지 않는다며 굳은 날씨 등 여러 이유로 빵이 남는 날도 있는데 먹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재료도 좋은 걸로 쓰는 편이라 버리기가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료 나눔 팻말을 걸지 않고 남은 빵을 가게 한 곳에 두고 배달 기사분들이 올 때마다 나누어 줬지만 어떤 기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가게 입구에 어젯빵 무료 나눔이란 팻말을 일부러 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흔우 점장은 배달 기사들은 식사 때가 가장 바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며 빵이 있으면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가서 잠깐이라도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빵집 직원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작은 선행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로 된 데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최흔우 점장은 이 일을 쭉 하면서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가게를 여는 동안에는 무료 나눔 일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길에서 수고하는 더 많은 배달 기사들이 온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경에서는 이러한 선행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올해 여름 강북 신구 도시관리센터에서는 센터 앞에 사랑의 냉장고를 설치해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게와 시민들도 참여해 냉장고 안에 생수를 채웠습니다. 로문동에 위치한 한 물만두 가게는 어이 세트를 주문하면 무료로 물만두를 서비스로 줍니다. 다들 밖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가게 사장의 따뜻한 마음씨가 엿보입니다. 남경리공대학의 사랑의 식당 카드는 빅데이터에 근거해 도출된 어려운 가정 형편 학생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년간 연인 수로 4만 천여 명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어제 남은 빵, 무려 물만두 한 그릇이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늘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순서에서는 장강 문명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허북성 무한시 원박원 동로 8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면적은 12,800평방미터로서 서청, 장강청에 들어서며 감지 문명청, 몽환 장강청 등이 있으며 소장품은 9,141점입니다. 장강 문명관의 상설 전시 장강의 노래 문명여행은 물에 의해 생존하는 인류가 문명을 창조하고 또 문명이 생태에 융합되는 것을 주선으로 장강 류역의 문물 표본을 이용해 장강의 자연 생태와 역사 문명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보인 참대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철갑 상어뿐만 아니라 초나라 문화를 반영한 동존치, 증후금, 동방부, 오나라 문화를 반영한 량저, 옥종 등 표본과 문물들이 있습니다. 장강 문명관의 몽환 장강 체험청은 박물관 혁신 중 하나로서 장강이 지나는 각 성과 각 자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가장 고전적인 인문 경관을 소재로 대형의 몰입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장강 류역의 자연 생태와 인류 문명은 장강 문명관이 전시하는 두 주선입니다. 자연 생태 부분은 주로 장강 류역의 지형, 수문 수리, 생태 환경, 희귀 동식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부분은 주로 장강 류역의 고고학 실물과 무형 문화유산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장강 문명관은 국내 완전한 장강 류역 과학 수치에 의거해 현대적인 첨단 기술 수단을 통해 장강 자연 생태 발전 과정과 인류 문명 발전 전망을 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세계 문명 발전의 높이에 서서 장강 문명 론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강 문명의 전승과 혁신, 발전을 둘러싸고 대한 문명의 전승 발전에 관한 세계 부동한 지역과 민족의 경험과 지혜를 탐색하는 기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 생태 론단, 장강 류역 희귀종 보호 론단, 장강 류역 무형문화유산 론단 등을 자주 개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태 환경 개선, 희귀종 보호 방법 모색, 대중의 문화 소양 향상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자 대하 문명과 해양 문명 대화의 플랫폼으로 동서방 문화 교류, 경제 교류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배경 하에 국가의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감을 구현하는 국가급 문명 전시관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장강에 립각해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 문화 경제 교류 플랫폼입니다. 장강 문명관은 장강을 전시하는 새로운 창구, 관광의 새로운 명소, 도시 형상의 새로운 표지, 문화 전시의 새로운 고지, 생태 문명 연구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대별로 그 시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명곡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추억의 노래 한 곡조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청춘의 설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절의 모든 순간들이 추억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추억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인 셈입니다. 오늘은 청아한 목소리와 독창적인 창법으로 인기를 모아온 왕비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노래로 세상이 내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특색 복원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 부동하게 걸어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건강 중국 건설에 결정적 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이 越남 국회 전 타인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호북대지에서 새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3, 4분기 고빈도 데이터가 우리나라 경제의 호전세를 반응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부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건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복원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가야 하며 신시대 복원 건강 업무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의료 복원의 중점 하향 이전과 양질의 자원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예방 협동 업무 기제를 정비하며 건강 관리의 관문을 앞당겨 사회 사무 관리의 각 단계에 통합시켜 전 인구와 전 생명 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견고한 건강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 병원에서는 간호팀이 보행 분석기 플러스 레이더 모니터링 플러스 스마트 시계로 구성된 입체적 방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중 낙상 고위험 환자가 기상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면 간호사의 스마트 시계가 경보를 울려 간호사가 즉각 침상 곁으로 이동해 돌봄을 제공하도록 알립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 병원 심장내과 5과의 수간호사 리가화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행 분석기를 사용하면 일부 보행 이상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리메터파 레이더를 가동해 관측할 수 있어 림상 간호 인력이 환자를 위해 정밀한 낙상 예방 처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한 것은 임민들의 아름다운 바람이자 간절한 기대입니다. 2021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복권을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민의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건강이다 라고 표했습니다. 건강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뒤에 0입니다. 1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통찰력 있게 건강 중국 건설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공중보건 체계를 정비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 봉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고무함으로써 건강 중국의 찬란한 청사진을 끊임없이 그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의 재택 진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2024년에 방문 봉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사천성 인민병원 연속 간호센터는 적극적으로 봉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병원 왕복 부담을 줄였습니다. 107세의 서남 재경대학교 퇴직 교수인 세현광의 집에서 사천성 인민병원 종양센터의 주임 간호사 단령은 손짓과 몸짓, 글로 소통하면서 로인에게 재활 세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단령은 매주 한회 방문하여 PICC 카테터 전문 유지 관리를 시행했는데 방문 간호 비용 중 의료 봉사 비용과 소모품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령은 병원에서 카테터를 삽입한 뒤에는 카테터를 착용한 채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정맥 투여, 이를테면 고용량 수액 투여입니다. 로인이 너무 즐겁게 웃는 것은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소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은 청소기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체육 수업을 충분히 개설하고 학교 미술 교육, 취민 활동을 전개하며 심리 건강 교육을 보급하는 등 건강 제일이라는 교육 리념이 체계적인 제도 설계 방식으로 시간표에 반영되고 운동장으로 나아가며 평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시 록지실험소학교 교무처의 종소익 부주임은 체육 수업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체력을 점차 높이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체력 수준과 신체 상태 등을 천천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봉사체계를 세웠습니다. 110만여 개 의료보건기구를 보유하고 90% 이상 주민들이 15분 내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주황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기층 의료 보건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 건강 사업이 보편적 혜택과 균형, 전민 공유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면 억만인민의 꿈을 실은 행복의 길이 펼쳐지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이 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뇌해조 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의약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데로부터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인민의 건강 자질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봉사 면에서는 보다 더 보편적 혜택이 되고 닿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정협 왕호령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웬남 국회 전 타인 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근현래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국 국가주석인 습근평 동지는 웬남 공산당 총서기이며 웬남 국가주석인 또럼 동지와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웬남 관계를 이끌어 100년 변국 속에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웬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을 준수하고 6가지 더욱의 총적 목표를 따라 제분야 호혜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중국 웬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웬남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각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전 타인만 의장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웬남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정치 기반, 물질 기반, 민심 기반이 끊임없이 굳혀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에 대해 축하를 표합니다. 웬남은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준수할 것입니다. 웬남 국회는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친선 왕래를 밀접히 하며 웬남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왕동명,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홍군의 중요한 병력 공급지인 호북으로 찾아갑니다. 호북 대지에서 새 로정 들으시겠습니다. 웅장한 대별사는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1934년 9월 홍 25군은 호북성 황강시 영산현 도가하향에서
위대한 원정의 집합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호북성 지방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정철강은 도가 하의 지세는 방어가 쉽고 공격이 어려우며 또한 물자가 풍부하고 민심 기반이 좋았다고 하면서 25군은 이곳에서 드문 휴식 기회를 얻어 장정전의 사상, 조직, 군사적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군이 남먼저 섬서에 도착해 중국 혁명에 공을 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4년 10월 말, 적은 도가하 우배척 골산에서 홍 25군을 포위 섬멸하려 시도했으나 3,000명도 되지 않는 홍군 전사들은 피와 살로 몸을 던져 비행기와 대포의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장정 국가문화공원의 영산원구의 호곤강 해설사의 소개에 의하면 전투가 끝난 뒤 백성들은 앞다투어 산으로 올라가 부상병들을 집으로 데려와 요양하게 했고 도가하의 중약재들을 찾아 전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홍군들은 그 자리에서 묻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석에는 한 병사, 두 병사, 다섯 병사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에 홍군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종약제들은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 부를 창조하는 비법 처방으로 되었습니다. 안효덕 농민은 이 봉령정은 모두 우리가 말린 봉령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금빛 가을, 다가하향 공급 판매 합작사의 마당에는 새하얀 봉령정 알갱이가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영산현의 한 가족 농장 책임자인 안효덕은 현지에서는 대별산 천혜의 생태 여건을 바탕으로 회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합동 모델을 통해 종약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효덕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재를 거래했지만 지금은 픽업 트럭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정의 약재들을 거두어들여 생산 공급 판매에 일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품의 판로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약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산현의 종약제 재배 면적은 약 30만 무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종약제 산업의 종합 생산액은 50억 원을 돌파해 5만 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결인하고 있습니다. 장정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협력 혁신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다그쳐 옛 혁명 기지의 심산 오지를 과학기술 혁신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북성 황강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국가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작은 거입 기업의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오준봉은 인형 로봇 관절 모듈 연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병목 핵심 기술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준봉은 우리가 무한의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로봇 산업 분야의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센터는 불과 9개월 만에 병목 난제 12건을 해결했고 5건의 성과로 해외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정밀 구동의 핵심 분야를 한층 더 공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협력 연구를 심화해 나아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호북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36.8% 증가했습니다. 광전자 정보부터 첨단 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북성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난제를 돌파하면서 위대한 장정 정신을 분투의 동력으로 전환해 호북 대지의 이 붉은 비옥한 땅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대외무역, 투자 등 분야의 여러 고빈도 지표가 안정적으로 호전을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 속 진보, 안정 속 우호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성장 동력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오프라인 실물 소비의 회복 탄력성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지나간 국경절 연휴 기간 많은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방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다중구매 할인 보조금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절강성 안기련의 한 자동차 판매 봉사 유한 회사의 영업 총감은 차량을 거의 300대 가까이 판매하여 10 내지 15%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략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로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의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지급액이 동기 대비 2.6% 증가해 증가폭이 2, 4분기보다

본 투자 금액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한 배를 넘었습니다. 신형의 기반 시설과 신산업 투자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빅데이터 발전부 위영 부수임은 3, 4분기 이러한 지표 데이터를 보면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산업과 시장이 동시에 공명을 이루며 경제의 내생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어 4, 4분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전년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와 향항을 잇는 신환강 통상구가 7년에 걸쳐 승격 개조 공사를 마치고 12일 오전 6시 30분 공식 운영을 시작해 료객과 료객 차량에 24시간 통관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12일 오전 6시 30분 환강 통상구가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환강 통상구는 2019년 현 부지에서 재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면 승격된 새 통상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이고 건축 총면적은 68만 9,700평방미터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통상구 단독 건물입니다. 심수세관 소속 환강세관 료행검사 2처의 료행검사 3과 장자로 부과장은 통상구 체계가 동일 통로에서 한 번 줄을 서고 한 번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두 지역 검사 부문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심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교행객은 한 번만 줄을 서고 신분증을 한 번만 제시하면 심수와 향항 두 지역의 출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료객 통관 면에서 우리는 입경 3합일 료객 협력 검사 통로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입국 자동 통로에는 4개 문 일체형 개찰구를 설계했고 전 구간에 정보 수집, 검증, 적외선 체온 측정, 스마트 건강 신고 등 장비를 갖추어 료객이 별다른 지연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사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룡로 료객 검사 통상구인 환강 통상구는 현재 협력 검사 신속 통로 134개, 인공 통로 68개, 그리고 5합일 차량 협력 검사 통로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구의 설계 기준 1일 통관 능력은 약 20만 명이고 료객 통관 시간은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어 료객 수용 능력과 통관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수시 통상구 판공실 강성봉 부수임은 새 통상구의 준공은 심수와 향항의 상호 연결이 새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주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요소의 흐름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강성봉 부수임은 우리는 이번 개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통상구를 잘 운영하고 료객 봉사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통관을 더 편리하고 융합을 더 깊게 만들어 심수향항 협력과 광역도시권 건설에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 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유럽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젤유 가격 인상이 가장 먼저 운송업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번 유가의 변동이 산업 사슬을 따라 전달되면서 생산과 제조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난방철의 즈음에 기자가 벨지크에서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노인은 고개를 저...

0: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현지 주택들은 대부분 천연가스 단독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에너지 요금이 적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비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공업기업의 생산 원가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은 유럽 경제의 취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10월 2일 발표한 초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 통화 팽창률이 3.8%까지 올라 8월에 3.2%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동기 대비 18.8% 증가해 8월 대비 한층 더 확대돼 통화 팽창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경쟁력 곤경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은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 동력의 전환이 부진한 점입니다. 유럽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독창적인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혁신은 늘 다른 시장에서 더 풍부한 자본과 더 넓은 적용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럽을 괴롭혀왔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벤처 투자 내용이 부족하고 독일 시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며 감독관리 규칙의 적응성이 지연되고 경영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원인이 유럽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증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병폐 또한 빠르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 절조의 시간차 때문에 유럽 동맹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감독관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혁신 상태를 최적화하려면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은 수년간의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지만 글로벌 산업 경쟁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증속의 불일치는 단순한 무역 적자의 수치보다 유럽에서 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는지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동맹은 무역 수단을 불안 완화의 처방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은 전기차 관세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외국 보조금 심사를 시작했으며 수입 보호 조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장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더 빨라지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앞뒤가 전도된 정책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사 기간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한 공장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거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럽이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방출해 내부의 여론 압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수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자신의 문제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투자, 혁신, 통일시장, 산업 경쟁력 등 의제들은 브뤼셀의 의사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상황을 잘 파악해 심층 개혁이 넓은 범위의 리해관계와 연결되고 추진 난이도가 크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못 이겨 겉보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대가가 엄청 큰 무역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수단은 완충 시간을 쟁취하고 현지 산업에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낮은 에너지 원가와 더 활발한 자본시장, 더 빠른 혁신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유럽 동맹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복잡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던왕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주제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주왕이 이번 특정주제연구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스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우리 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로써 실천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총화하는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스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스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스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 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 운영에서 나서던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 과제와 실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스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스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 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종호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0: 궁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 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도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이 빗긴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깁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이를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 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울 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샘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칠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년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 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녀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임파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 등은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아,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권률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뇌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대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룰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손에 들어온다면 그 재산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찾아온다면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손에 들어와도, 아무리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커다란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기보다는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의 풍경을 안고 온 그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계속으로 생성식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갈래인 생성식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모델, 규칙기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딩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이미 학습한 대규모 멀티 모달 모델 등에 의거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논리성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달리 생성식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 사물의 내적 법칙을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자주적으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초평대란 인터넷 기술 응용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업무 모델, 이를테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한 인터넷 배달원, 인터넷 택시기사, 인터넷 영업 판매사 등 업무 모델을 말합니다. 신규 취업 형태는 근로관계가 원활하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며 업무 방식이 요연하고 창업 기회가 서로 연결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업 용량을 확대하고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요구도 제기하므로 그 발전을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규범화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연합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부 의료기구 간의 본업협력기제, 쌍방향 이전진찰기제 및 경례화 제약이 상용되는 리공유기제를 수립하여 인원, 기술, 서비스, 관리 등 측면의 협동적인 공유를 추진하고 기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 관리, 서비스, 리그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구 간 의료서비스와 관리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하고 의료사원의 공유와 공용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분과 리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발전을 보장하여 인민 대중에게 보다 공평하게 차려지고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위생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진화형 사회란 사회 각 방면에서 출산을 존중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량완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전 사회 모든 계층, 전반 생명초기 인구를 대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조치를 보완 실시하며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혼인 모델, 문화와 여론 분위기, 격려기제, 서비스 체계, 시장 조건 등이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량완 정책, 사회, 시장 및 가정 환경으로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고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혼인 연애관, 출산관, 가정관을 수립하고 정년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책임을 지도록 인도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함으로써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부담 없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량성 순환을 형성하여 적당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감식 보육이란 지역사회의 공중공간의 기능성 시설을 상감하여 친문 앞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형식에는 영유아를 위한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림시제, 타가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돌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상감식 보육은 공익성과 시장화를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 주체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며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협동의 모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버 경제는 로인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령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등 일련의 경제 활동의 총체입니다. 그 속에는 로인들의 식사, 진찰, 간호, 문체화 및 체육 등 사범주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로령 군체와 예비 로인들의 다차원, 다양화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각 부류 시장의 경제 활동도 망라됩니다. 이를테면 로년 용품, 지능화 건강양로, 재활보조기구, 로화방지, 양로금융상품, 로년 관광서비스, 로인 진화형 개조 등 요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단소리력이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시간 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의 총량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표시합니다. 특정 대상은 개체, 조직, 국가, 제품 등일 수 있습니다. 단소리력은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참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간 일부 나라의 정부는 탄소 리력에 대한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도해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품의 탄소 리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리력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저탄소 공급 사슬과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하고 탄소 리력 사업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데 유리합니다. 군용물품 설계는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전개하는 수요에 대한 론증, 관건 기술의 개발과 검증, 모델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밀착 서비스 등 활동의 통칭입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은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 간의 리운 배분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현재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의 리운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군용물품 설계 단위의 과학연구에 대한 지적 투입, 지식재산권 수익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설계 단위의 내생적 동력에 기초한 혁신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 기제를 수립하는 것은 주로 각양 류행의 군용물품 설계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생산 밀착 기술 서비스 비용의 수취 비율을 조절하며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보장 방식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군용물품 가격 책정 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함으로써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적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고품질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생명의 기록, 환경, DNA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연은 존재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숲을 거닐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 큰 나무, 꽃,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새와 포유류 정도이지만 실제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는 희귀한 야생동물, 땅속 깊숙이 숨어 사는 작은 미생물, 흘러가는 물속에 잠시만 머무는 수중생물들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물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털, 비늘, 피부세포, 배설물, 꽃가루 등을 주변 환경에 흘려보냅니다. 이 조각들에는 각 생물 고유의 여전 정보가 담겼는데 이렇게 생물이 몸 밖으로 배출한 뒤 토양, 물, 공기 속에 남은 여전 물질을 환경 DNA, 즉 eDNA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eDNA가 자연이 남겨놓은 보이지 않은 비밀의 쪽진 셈입니다. 과거 연구자들이 생태계를 조사하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함정으로 잡거나 그물을 채집해야 했고 식물은 직접 꽃과 잎을 따서 표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 습지, 깊은 하천의 경우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 멸종 위기종은 개체수 자체가 적어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게다가 생물을 포획하고 채집하는 행위 자체가 야생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서식지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 전체를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eDNA 분석 기술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강가에 물 한 컵, 숲속에 흙 한 줌, 심지어 공기 속 미세립자를 필터로 걸러서 채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샘플 안에 섞여있는 아주 미량의 DNA 조각들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목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을 직접 찾아 포획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생 생물에 대한 인간의 교란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범위의 생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생태계의 모니터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발견하고 개체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겨우 몇 개의 DNA 조각만으로 희귀 동물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동물을 보지 못해도 서식 가능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산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계절마다 같은 장소에서 이 DNA 샘플을 채취해 비교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어떤 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들어오는지 변화 추세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보건사업 이후 숲과 습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했는지 평가하는 일에도 이 기술이 쓰입니다. 심지어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소중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해 수질 오염의 영향을 진단하는 환경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DNA는 우리가 미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자연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은 없듯이 이 DNA 분석에도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이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 떠도는 DNA 조각들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비, 바람, 햇빛, 주변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부서지고 소멸합니다. 샘플을 채취한 뒤 보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현장 채취 후 신속한 실험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 물이나 바람을 통해 DNA가 멀리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상류에서 떨어져 나온 이 DNA가 수십 킬로미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만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동물이 살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람에 실린 공기, 이 DNA 역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서식 위치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석 과정에도 장비의 성능, 참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모든 생물의 기준 유전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희귀 종은 검출해도 정확한 종 이름을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윤리적 논란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흙, 물에서 채취한 환경 샘플 안에는 동식물의 DNA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무심하게 흘려보낸 인간의 유전 정보도 섞여 들어옵니다. 피부 각질, 침, 머리카락 등이 자연에 떨어지면서 인간 eDNA가 환경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는 물론이고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 산 속에서도 인간 DNA가 검출됩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량의 인간 유전자로부터 개인의 특징까지 읽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 속 인간 DNA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채 자연에 버려진 정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환경 샘플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전 정보가 소집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겨납니다.
개인의 요전 정보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요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날아와야 하는 리우입니다. 결국 이 DNA 기술은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흔적 하나하나가 숲과 하천이 들려주는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생태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DNA가 가진 강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보호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뒤따르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가능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흔적은 단순히 과학적 분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학이 가져야 할 책임과 성찰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훈 씨의 부모님의 사랑이 키운 음악 인생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눈에서 모르시면 마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말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흥취가 선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한 나는 노래나 악기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수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목 시간은 별로였는데 유독 음악 시간만 되면 저절로 신이 났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짜고짜 친구를 데리고 교무실에 가서 발풍금을 교실까지 옮겨왔고 그 시간에 배운 노래도 즉시 선생님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었다. 나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수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차 악기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 악기, 자리를 보고 이불을 펴라는 말처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 형편을 아는 이 맏아들이 감히 악기를 사겠다는 말을 어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다 하늘이 내 심정을 알아줬는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반짝반짝 새하얀 빛을 뿌리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하모니카, 이게 웬 똥인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사이 없이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몇 번이고 불어보니 정말 괜찮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그때부터 잘 불던 못 불던 내 멋대로 기억 속에 있는 노래를 다 불어보았다. 너무 재미있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또르질세라 불고 또 불었다. 얼마 지난 후 엄마에게 통사정에서 겨우 금방 난 계란 네 알을 들고 동네 합작사에 가서 팔아 젤 싸구려 비리를 샀다. 악기가 토개했으니 또 신이 났다. 한참은 하모니카, 또 한참은 삐리리 듣기 싫은 피리 소리가 온 집안을 떠날 줄 몰랐다. 당신은 공농병 대학생을 추천받는 시기여서 많은 졸업생들이 추천받아 대학교에 간다고 난리였다. 나도 중학교 졸업생으로 추천받을 조건은 되었지만 키도 작고 몸집이 약해 남들 보기에 어설펐다. 그러나 나는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음악 전문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피리와 하모니카를 보러야 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낮에는 그런 대로 들러 나가면 되지만 밤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낮에 힘들게 들릴 하러 다니며 피곤하게 주무시는 엄마 아버지와 방문 사이를 두고 옷방에서 혼자 피리를 부르는데 연습이 때로는 새벽 2시 넘어까지 이어지곤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년이란 긴 시간을 매일 밤 불고 또 부르으니 얼마나 한심했던지 후회 나도 후회를 많이 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한 번도 시끄럽다거나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튿날이면 점점 더 잘 분다고 격려해 주었다. 철없는 나는 진짜 잘하는 줄만 여겼고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들로 인해 마음 놓고 매일 저녁 하모니카와 피리를 번갈아 불며 도레미 등 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장악하게 되었다. 드디어 학생 모집이 시작되었는데 부지런히 일도 잘하고 대대선전위원으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많이 조직했고 각 생산대를 다니며 소근장 문예연출도 많이 지도해 사원들의 신임을 얻어 추천받은 것은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음악 전문 신청은 음악 기초 지식이 더 중요해 많은 친구들이 락방했다. 나는 다행히 끈질기게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피리를 불며 음악 지식을 자습한 데다 손풍금 단기 훈련반에 다니며 악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기에 1975년 연변예술학교 사자반 시험에 합격했다.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날 나는 세상을 다 아는 기분이었다.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며 그 없는 살림에 술상을 차려 옛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그때 나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깊이 감동되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음악학교에 가게 된 것은 무더운한 부모님 덕분이다. 인종 많고 살이 밝은 너희 엄마가 아들이 밤늦게까지 피리를 불어 요새 배를 끼친 게 미안하다며 손절구로 입살가루를 내어 백설기를 해서 돌렸고 아버지는 간단한 술상도 차려 인사를 했어. 아니면 그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밤중까지 피리 부는 걸 좋아할 사람 있겠니?
1: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0: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부모님 사진을 꼽게 하는 뒤 학교로 가서 2년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화룡현 록과중학교 음악교원으로 품배받아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만약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피리 부는 것을 시끄러워하고 반대했으며 또 친구 아버지처럼 피리를 부러뜨려 놓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내 이름으로 작곡된 노래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론협회에서 내가 작곡한 곡으로 합창하고 음악 지휘까지 맡을 수 있겠는가. 남은 인생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피리를 불며 배운 음악 지식을 잘 활용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 많이 창작하고 선전하며 음악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내리라 다짐한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1의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로울 고의 걸음행으로 풀이되는 1의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대중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대중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온면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대부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그의 친구들은 허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높은 벼슬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말 것을 조우에게 권고했지만 그는 웃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공경대부는 조우의 이런 인품을 내심 존경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보내 자기 집으로 조우를 초대했지만 조우는 사의를 표할 뿐 한 번도 공경태부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돼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중대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논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그 변을 당할까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만회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산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이리 고행이라는 호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특색 복원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건강 중국 건설에 결정적 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호령 정협주석이 越남 국회 전 타인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호북대지에서 새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3, 4분기 고빈도 데이터가 우리나라 경제의 호전세를 반영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부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건강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의 복원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가야 하며 신시대 복원 건강 업무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첫 해에 우리나라는 의료 복원의 중점 하향 이전과 양질의 자원 하향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예방 협동 업무 기재를 정비하며 건강 관리의 관문을 앞당겨 사회 사무 관리의 각 단계에 통합시켜 전 인구와 전 생명 주기를 아우르는 건강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견고한 건강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 병원에서는 간호팀이 보행 분석기 플러스 레이더 모니터링 플러스 스마트 시계로 구성된 입체적 방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중 낙상 고위험 환자가 기상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면 간호사의 스마트 시계가 경보를 울려 간호사가 즉각 침상 곁으로 이동해 돌봄을 제공하도록 알립니다. 함운대학교 부속 심혈관병원 심장내과 5과의 수간호사 리가화는 환자가 입원할 때 보행 분석기를 사용하면 일부 보행 이상 환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리메터파 레이더를 가동해 관측할 수 있어 림상 간호 인력이 환자를 위해 정밀한 낙상 예방 처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한 것은 인민들의 아름다운 바람이자 간절한 기대입니다. 2021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복권을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민의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건강이다 라고 표했습니다. 건강이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뒤에 0입니다. 1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리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총서기는 통찰력 있게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공중보건체계를 정비하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고무함으로써 건강중국의 찬란한 청사진을 끊임없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의 재택 진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료보험국은 2024년에 방문 봉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사천성 인민병원 연속 간호센터는 적극적으로 봉사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병원 왕복 부담을 줄였습니다. 107세의 서남 재경대학교 퇴직 교수인 세현광의 집에서 사천성 인민병원 종양센터의 주임 간호사 단령은 손짓과 몸짓, 글로 소통하면서 로인에게 재활 세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단령은 매주 한회 방문하여 PICC 카테터 전문 유지 관리를 시행했는데 방문 간호 비용 중 의료 봉사 비용과 소모품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령은 병원에서 카테터를 삽입한 뒤에는 카테터를 착용한 채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정맥 투여, 이를테면 고용량 수액 투여입니다. 로인이 너무 즐겁게 웃는 것은 제 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소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은 청소기의 마음속 가장 따뜻한 걱정거리입니다. 이제는 체육 수업을 충분히 개설하고 학교 미술 교육, 취민 활동을 전개하며 심리 건강 교육을 보급하는 등 건강 제일이라는 교육 리념이 체계적인 제도 설계 방식으로 시간표에 반영되고 운동장으로 나아가며 평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시 록지실험소학교 교무처의 종소익 부주임은 체육 수업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의 체력을 점차 높이며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체력 수준과 신체 상태 등을 천천히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료봉사체계를 세웠습니다. 110만여 개 의료보건기구를 보유하고 90% 이상 주민들이 15분 내 가장 가까운 의료봉사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건강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기층 의료 보건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보건 건강 사업이 보편적 혜택과 균형, 전민 공유의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면 억만인민의 꿈을 실은 행복의 길이 펼쳐지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건강 기반이 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류혜조 주임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의약보건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데로부터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인민의 건강 자질 수준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봉사 면에서는 보다 더 보편적 혜택이 되고 닿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정협 왕호령 주석이 11일 북경에서 웬남 국회 전 타인 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근연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국 국가주석인 습근평 동지는 웬남 공산당 총서기이며
웬남 국가 주석인 또럼 동지와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웬남 관계를 이끌어 백년 변국 속에서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웬남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을 준수하고 여섯 가지 더욱의 총적 목표를 따라 제분야 호혜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중국 웬남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웬남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각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전 타인만 의장은 량당과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웬남과 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정치 기반, 물질 기반, 민심 기반이 끊임없이 굳혀졌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룩한 중대한 성과에 대해 축하를 표합니다. 웬남은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준수할 것입니다. 웬남 국회는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의 친선 왕래를 밀접히 하며 웬남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왕동명,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계열 보도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의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홍군의 중요한 병력 공급지인 호북으로 찾아갑니다. 호북 대지에서 새 로정 들으시겠습니다. 웅장한 대별사는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1934년 9월 홍 25군은 호북성 황강시 영산현 도가하향에서 위대한 원정의 집합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호북성 지방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전문가 정철강은 도가하의 지세는 방어가 쉽고 공격이 어려우며 또한 물자가 풍부하고 민심 기반이 좋았다고 하면서 25군은 이곳에서 드문 휴식 기회를 얻어 장정전의 사상, 조직, 군사적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홍군이 남먼저 섬서에 도착해 중국 혁명에 공을 세우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34년 10월 말, 적은 도가하 우배척 골산에서 홍 25군을 포위 섬멸하려 시도했으나 3천 명도 되지 않는 홍군 전사들은 피와 살로 몸을 던져 비행기와 대포의 연속적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장정 국가문화공원의 영산 원구의 호곤강 해설사의 소개에 의하면 전투가 끝난 뒤 백성들은 앞다투어 산으로 올라가 부상병들을 집으로 데려와 요양하게 했고 도가하의 중약재들을 찾아 전사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홍군들은 그 자리에서 묻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석에는 한 병사, 두 병사, 다섯 병사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에 홍군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중약재들은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 부를 창조하는 비법 처방으로 되었습니다. 안효덕 농민은 이 봉령정은 모두 우리가 말린 봉령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금빛 가을 다가하향 공급 판매 합작사의 마당에는 새하얀 봉령정 알갱이가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영산현의 한 가족 농장 책임자인 안효덕은 현지에서는 대별산 천혜의 생태 여건을 바탕으로 회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합동 모델을 통해 중약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효덕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약재를 거래했지만 지금은 픽업 트럭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정의 약재들을 거두어들여 생산 공급 판매에 일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품의 판로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약재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산현의 중약재 재배 면적은 약 30만 무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중약재 산업의 종합 생산액은 50억 원을 돌파해 5만 명의 산간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결인하고 있습니다. 장정 정신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 겸

능력 혁신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다그쳐 옛 혁명 기지의 심산오지를 과학기술 혁신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북성 환강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서는 국가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작은 거입 기업의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오준봉은 인형 로봇 관절 모듈 연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병목 핵심 기술을 돌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준봉은 우리가 무한의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로봇 산업 분야의 업그레이드 기술 혁신 센터는 불과 9개월 만에 병목 난제 12건을 해결했고 5건의 성과로 해외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정밀 구동의 핵심 분야를 한층 더 공략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학교, 과학연구기구의 협력 연구를 심화해 나아갈 전망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호북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36.8% 증가했습니다. 광전자 정보부터 첨단 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북성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난제를 돌파하면서 위대한 장정 정신을 분투의 동력으로 전환해 호북 대지의 이 붉은 비옥한 땅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대외무역, 투자 등 분야의 여러 고빈도 지표가 안정적으로 호전을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 속 진보, 안정 속 우호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성장 동력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3, 4분기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오프라인 실물 소비의 회복 탄력성도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지나간 국경절 연휴 기간 많은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방 그리고 자동차 업체의 다중구매 할인 보조금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절강성 안기련의 한 자동차 판매봉사 유한회사의 영업총감은 차량을 거의 300대 가까이 판매하여 10 내지 15%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략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로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의 오프라인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3, 4분기 각종 소비 지급액이 동기 대비 2.6% 증가해 증가폭이 2, 4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월 오프라인 지급액은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세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우세가 지속적으로 발휘되면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호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우리나라 투자 구조는 계속하여 새로운 분야와 더 우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컴퓨팅 파워, 데이터 등 신형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낙찰 금액이 동기 대비 50.4% 증가했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의 자본 투자 금액은 동기 대비 증가폭이 한 배를 넘었습니다. 신형의 기반시설과 신산업 투자의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빅데이터 발전부 위영 부수임은 3, 4분기 이러한 지표 데이터를 보면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산업과 시장이 동시에 공명을 이루며 경제의 내생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어 4, 4분기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전년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와 향항을 잇는 신환강 통상구가 7년에 걸쳐 승격 개조 공사

통상구 체계가 동일 통로에서 한 번 줄을 서고 한 번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두 지역 검사 부문이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심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교행객은 한 번만 줄을 서고 신분증을 한 번만 제시하면 심수와 향항 두 지역의 출입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려객 통관 면에서 우리는 입경 3합일 려객 협력 검사 통로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입국 자동 통로에는 4개 문 일체형 개찰구를 설계했고 전 구간에 정보 수집, 검증, 적외선 체온 측정, 스마트 건강 신고 등 장비를 갖추어 려객이 별다른 지연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사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륭로 려객 검사 통상구인 황강 통상구는 현재 협력 검사 신속 통로 134개, 인공 통로 68개, 그리고 5합일 차량 협력 검사 통로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구의 설계 기준 1일 통관 능력은 약 20만 명이고 료객 통관 시간은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어 료객 수용 능력과 통관 효율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수시 통상구 판공실 강성봉 부주임은 새 통상구의 준공은 심수와 향항의 상호 연결이 새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와 향항 주민의 왕래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요소의 흐름도 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강성봉 부주임은 우리는 이번 개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통상구를 잘 운영하고 료객 봉사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통관을 더 편리하고 융합을 더 깊게 만들어 심수 향항 협력과 광역 도시권 건설에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역 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재차 유럽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디젤유 가격 인상이 가장 먼저 운송업계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매번 유가의 변동이 산업 사슬을 따라 전달되면서 생산과 제조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난방철의 즈음에 기자가 벨지크에서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현지 주택들은 대부분 천연가스 단독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올해 에너지 요금이 적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비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공업기업의 생산 원가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일반 가정의 생활비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은 유럽 경제의 취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10월 2일 발표한 초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 통화 팽창률이 3.8%까지 올라 8월에 3.2%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동기 대비 18.8% 증가해 8월 대비 한층 더 확대돼 통화 팽창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됐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경쟁력 곤경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은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 동력의 전환이 부진한 점입니다. 유럽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독창적인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혁신은 늘 다른 시장에서 더 풍부한 자본과 더 넓은 적용 분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유럽을 괴롭혀왔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벤처 투자 명문이 부족하고 통일 시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며 감독관리 규칙

0: 예, 적응성이 지연되고 경영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원인이 유럽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통증이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병폐 또한 빠르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 절조의 시간차 때문에 유럽 동맹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가를 낮추려면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감독관리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혁신 상태를 최적화하려면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정은 수년간의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지만 글로벌 산업 경쟁은 멈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 증속의 불일치는 단순한 무역 적자의 수치보다 유럽에서 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는지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동맹은 무역 수단을 불안 완화의 처방약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동맹은 전기차 관세의 후속 조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외국 보조금 심사를 시작했으며 수입 보호 조치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에게 장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더 빨라지게 하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앞뒤가 전도된 정책 논리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조사 기간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하며 문턱을 높이는 것은 한 공장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거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유럽이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방출해 내부의 여론 압력에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효과를 보기까지 수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 자신의 문제점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투자, 혁신, 통일시장, 산업 경쟁력 등 의제들은 브뤼셀의 의사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상황을 잘 파악해 심층 개혁이 넓은 범위의 리해관계와 연결되고 추진 난이도가 크다는 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못 이겨 겉보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 대가가 엄청 큰 무역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걸음을 늦추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수단은 완충 시간을 쟁취하고 현지 산업에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낮은 에너지 원가와 더 활발한 자본시장, 더 빠른 혁신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유럽 동맹에게 있어서 까다로운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더 복잡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역수단으로는 유럽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무의 림지는 한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무의 방통림은 대경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감숙도낭 월화천이 내놓은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드리 시간에는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주왕이 이번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을 개최하는 목적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결의를 깊이 있게 연구 터득하고 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총화 학습하고 교육 선전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더욱 잘 파악 활용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단결과 통일을 증진하고 투쟁 정신을 앙양시키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용왕매진하는 기계로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동원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 민족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려면 리론적 사고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사상적 인도를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 것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좋은 것도 본질적으로 막스주의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가 실행 가능했던 것은 우리 당이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로써 실천을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0: 전투 노정에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총화하는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막수주의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한편 막수주의 리론은 교조적 리론이 아닌 행동 지침으로서 반드시 실천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막수주의가 실천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키고 시대의 특징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낡은 틀에 얽매여 사상이 경직되고 리론 혁신의 용기를 갖지 못하며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해답할 수 없다면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도 생명력과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현 시대 중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웅대하고도 독특한 실천 혁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막중한과 수많은 모순과 위험과 도전, 국정운영에서 나서던 전례 없는 시련,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은 우리에게 시급히 해답해야 할 수많은 리론 과제와 실천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인류 발전의 선두에 서서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막수주의를 견지하는 것과 막수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더욱 잘 통일시키며 막수주의라는 이 화살로 신시대 중국이라는 이 관역을 마치기 위해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당과 인민의 사업이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주요 사회 모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중심 과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과 인민의 사업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능숙하게 틀어지고 재반 사업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과 중심 과업을 연구하고 파악해온 경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것은 전원회의 결의에 일관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전면적으로 터득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숙 도낭 월화천의 추석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매년 추석이면 감속 도낭의 명사산이 품어낸 월화천은 세 개의 달이 한 화면에 담는 기경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하늘의 둥근 보름달, 샘물 속에 비낀 초승달, 그리고 월화천 자체의 또 하나 초승달입니다. 둥근 달이 명사산 능선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만경의 노란 모래가 옥쟁반을 받쳐 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초승달 모양의 맑은 샘물 속으로 비낍니다. 달이 둥글게 차고 샘은 은빛 갈고리 같으니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어젯밤 초승달이 오늘 밤 가득 찼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도낭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보름달 뜨는 밤에 높은 곳에서 달을 바라보는 전통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주민들과 함께 명사산 정상에 올라 월화천을 내려다보며 사막의 밝은 달을 감상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월화천은 초승달을 닮아서 월화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나라 때 사정이라 불리웠던 이곳은 당나라 때에 약천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에 비로소 월화천이라 불렸습니다. 을 자랑하는 맑은 월화천은 거울처럼 청명해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박힌 명롱한 비추처럼 유난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잔물결 속에서 모래가 살랑거리고 물빛이 유유한 월천효철은 도낭 팔경의 하나로 꼽힙니다. 월화천이 가장 경이로운 점은 모래와 샘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류사 한가운데 있는 샘, 류사와 불과 수십 메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년 동안 강풍 속에서도 류사에 묻히지 않고 고비 사막 한복판에서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모래산에 둘러싸이고 지형이 낮아 환형의 산자락 분지를 형성한 월화천은 동서울 양쪽에 천연적으로 바람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월화천 구역으로 들어온 뒤 지형을 타고 상승 기류를 이루면서 주변의 류사를 남북 양쪽 산정이나 산등성이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리해 천년이 지나도 류사가 메울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을 형성했습니다. 샘가의 무성한 갈대숲, 물속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 호양과 사조가 울창한 그늘과 정자루각,

그야말로 예스러운 독특한 장면입니다. 월화천의 희귀한 철배어와 한약재인 실성초 그리고 명사산 오색모래를 두고 현지 사람들은 월화천 삼보라 부릅니다. 최근 연간 명사산 월화천 관광지는 천리밖에 달 구경을 주제로 추석 달맞이 문화행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선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 숲을 지나 락타 행렬 사이를 유유히 거닐기도 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등을 걸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상아와 칠선녀가 인파 속을 누비며 춤을 추는 광경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마치 고대 서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년에도 관광지는 추석 달맞이 시리즈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저녁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에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은 최다 득표자 2명인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와 현직 대통령 룰라가 오는 10월 25일 제2차 투표를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득표율 47%로 1차 투표를 이끌었고 룰라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둘러싸고 승부를 가립니다.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 지 상파울루드는 정치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룰라와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모두가 비교적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반대층도 함께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낮은 점도 이번 선거의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차 투표 기권률은 21.08%, 백지표와 무효표 비율은 5%였습니다. 브라질 대선 규정에 따라 유권자는 어느 후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백지표나 무효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의 선거 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퀘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는 이번 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10%는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룰라는 자신의 경선팀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방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1차 투표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당선될 경우 브라질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기술적으로 엇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폴리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쌍방의 진영 중 90%를 넘는 유권자가 결선에서 전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진영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자와 중도층, 그리고 투표 의지가 낮은 유권자들을 핵심 공략 대상이 간주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투표 의지가 낮은 진영 내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2차전의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브라질 고급 선거법원에 따르면 최근 연간 브라질 대선의 기권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1차와 2차 투표의 기권률이 모두 20%를 넘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후보 간 경쟁이 교착할수록 기관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을 주시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만약 자신이 당선될 경우 브라질을 미국의 친밀한 동맹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룰라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연간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 사법, 비자 등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면으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는 한편 다른 한면으로 보우소나루 진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친선적 자세를 취하고 보우소나루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급 뇌우로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미국을 수차나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라질 담당 고문인 대런 비티의 브라질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대런 비티는 복역 중인 보우소나루를 면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브라질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관원 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보 부문은 미국이 브라질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일부 유권자들로 하여금 놀라 정부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아지 상파울루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사례를 들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외부 압력에 반대하는 룰라 정부의 입장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을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손에 들어온다면 그 재산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찾아온다면 그 행복을 누구와 함께 나누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손에 들어와도, 아무리 가슴 벅찬 행복이 손에 들어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면 그렇게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커다란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기보다는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옆에는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건 가수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 계속으로 생성식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갈래인 생성식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모델, 규칙기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코딩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이미 학습한 대규모 멀티 모달 모델 등에 의거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일정한 논리성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과 달리 생성식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내적 법칙을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자주적으로 창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 형태란 인터넷 기술 응용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업무 모델, 이를테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한 인터넷 배달원, 인터넷 택시기사, 인터넷 영업 판매사 등 업무 모델을 말합니다. 신규 취업 형태는 근로관계가 원활하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며 업무 방식이 요연하고 창업 기회가 서로 연결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업 용량을 확대하고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새로운 요구도 제기하므로 그 발전을 권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규범화해야 합니다. 밀착형 의료기구 연합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일부 의료기구 간의 본업협력기제, 쌍방향 이전진찰기제 및 경려와 제약이 상용되는 리공유기제를 수립하여 인원, 기술, 서비스, 관리 등 측면의 협동적인 공유를 추진하고 기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책임, 관리, 서비스, 리그의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구 간 의료서비스와 관리의 일체화 운영을 실현하고 의료사원의 공유와 공용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분과 리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발전을 보장하여 인민 대중에게 보다 공평하게 차려지고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위생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진화형 사회란 사회 각 방면에서 출산을 존중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량완 사회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전 사회 모든 계층, 전반 생명주기 인구를 대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조치를 보완 실시하며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참여시키고 전 사회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혼인 모델, 문화와 여론 분위기, 격려기제, 서비스 체계, 시장 조건 등이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량완 정책, 사회, 시장 및 가정 환경으로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고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혼인 연애관, 출산관, 가정관을 수립하고 정년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 책임을 지도록 인도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함으로써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부담 없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량성 순환을 형성하여 적당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힘써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감식 보육이란 지역사회의 공중공간의 기능성 시설을 상감하여 친문 앞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그 형식에는 영유아를 위한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림시제, 타가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돌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상감식 보육은 공익성과 시장화를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 주체의 역할을 발휘시키는 데 중심을 돌리며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협동의 모식으로 운영됩니다. 실버 경제는 노인들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령 단계를 위해 준비하는 등 일련의 경제 활동의 총체입니다. 그 속에는 노인들의 식사, 진찰, 간호, 문체화 및 체육 등 사범주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노령 군체와 예비 노인들의 다차원, 다양화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각 부류 시장의 경제 활동도 망라됩니다. 이를테면 로넨용품, 지능화 건강양로, 재활보조기구, 로화방지, 양로금융상품, 로넨관광서비스, 로인친화형 개조 등 요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이자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단소리력이란 특정 대상이 일정한 시간 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의 총량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표시합니다. 특정 대상은 개체, 조직, 국가, 제품 등일 수 있습니다. 탄소리력은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참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간 일부 나라의 정부는 탄소리력에 대한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도해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제품의 탄소리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리력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은 녹색 저탄소 공급 사슬과 생산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하고 탄소리력 사업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데 유리합니다. 군용물품 설계는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전개하는 수요에 대한 론증, 관건 기술의 개발과 검증, 모델의 설계와 생산에 대한 밀착 서비스 등 활동의 통칭입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은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 간의 리온 배분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현재 군용물품의 설계와 제조 단위의 리온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군용물품 설계 단위의 과학연구에 대한 지적 투입, 지식재산권 수익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여 설계 단위의 내생적 동력에 기초한 혁신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군용물품 설계 보상 기제를 수립하는 것은 주로 각양 유형의 군용물품 설계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생산 밀착 기술 서비스 비용의 수취 비율을 조절하며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보장 방식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군용물품 가격 책정 기제를 한층 더 최적화함으로써 군용물품 설계 단위가 적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고품질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남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생명의 기록, 환경, DNA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연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숲을 거닐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 큰 나무, 꽃,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새와 포유류 정도이지만 실제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은 채 서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에만 움직이는 희귀한 야생동물, 땅속 깊숙이 숨어 사는 작은 미생물, 흘러가는 물 속에 잠시만 머무는 소중 생물들은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물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털, 비늘, 피부세포, 배설물, 꽃가루 등을 주변 환경에 흘려보냅니다. 이 조각들에는 각 생물 고유의 요전 정보가 담겼는데 이렇게 생물이 몸 밖으로 배출한 뒤 토양, 물, 공기 속에 남은 요전 물질을 환경 DNA, 즉 eDNA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eDNA가 자연이 남겨놓은 보이지 않은 비밀의 쪽진 셈입니다. 과거 연구자들이 생태계를 조사하던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함정으로 잡거나 그물을 채집해야 했고 식물은 직접 꽃과 잎을 따서 표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산, 습지, 깊은 하천의 경우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야행성 동물은 낮에는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 멸종 위기종은 개체 수 자체가 적어서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게다가 생물을 포획하고 채집하는 행위 자체가 야생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서식지를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넓은 지역 전체를 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DNA 분석 기술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현장에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강가에 물 한 컵, 숲 속에 흙 한 줌, 심지어 공기 속 미세립자를 필터로 걸러서 채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샘플 안에 섞여있는 아주 미량의 DNA 조각들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활용하면 해당 지역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물들의 목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을 직접 찾아 포획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생 생물에 대한 인간의 교란을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범위의 생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발견하고 개체 분포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겨우 몇 개의 DNA 조각만으로 희귀 동물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동물을 보지 못해도 서식 가능 지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산과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계절마다 같은 장소에서 이 DNA 샘플을 채취해 비교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어떤 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들이 들어오는지

문화 추세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보건사업 이후 숲과 습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했는지 평가하는 일에도 이 기술이 쓰입니다. 심지어 강과 바다에 서식하는 소중 생물의 다양성을 파악해 수질 오염의 영향을 진단하는 환경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DNA는 우리가 미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자연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은 없듯이 이 DNA 분석에도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이 존재합니다. 자연 속에 떠도는 DNA 조각들은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비, 바람, 햇빛, 주변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부서지고 소멸합니다. 샘플을 채취한 뒤 보관 조건이 좋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현장 채취 이후 신속한 실험실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 물이나 바람을 통해 DNA가 멀리 이동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 상류에서 떨어져 나온 이 DNA가 수십 킬로미터 아래까지 흘러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만으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동물이 살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람에 실린 공기, 이 DNA 역시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어서 서식 위치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석 과정에도 장비의 성능, 참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모든 생물의 기준 유전 정보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희귀종은 검출해도 정확한 종 이름을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윤리적 논란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흙, 물에서 채취한 환경 샘플 안에는 동식물의 DNA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무심하게 흘려보낸 인간의 유전 정보도 섞여 들어옵니다. 피부 각질, 침, 머리카락 등이 자연에 떨어지면서 인간 eDNA가 환경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는 물론이고 사람이 가끔 지나가는 산속에서도 인간 DNA가 검출됩니다.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량의 인간 유전자로부터 개인의 특징까지 읽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 속 인간 DNA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채 자연에 버려진 정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환경 샘플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전 정보가 소집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생겨납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DNA 기술은 과학이 자연의 신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흔적 하나하나가 숲과 하천이 들려주는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생태계의 비밀을 이해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DNA가 가진 강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보호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뒤따르는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가능성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정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흔적은 단순히 과학적 분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학이 가져야 할 책임과 성찰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훈 씨의 부모님의 사랑이 키운 음악 인생이라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에서 모르지면 마음에서도 모르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한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흥취가 선생이라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한 나는 노래나 악기를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소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목 시간은 별로였는데 유독 음악 시간만 되면 저절로 신이 났다.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짜고짜 친구를 데리고 교무실에 가서 발풍금을 교실까지 옮겨왔고 그 시간에 배운 노래도 즉시 선생님의 손풍금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었다. 나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차 악기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 악기, 자리를 보고 이불을 펴라는 말처럼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 형편을 아는 이 맏아들이 감히 악기를 사겠다는 말을 어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다 하늘이 내 심정을 알아줬는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반짝반짝 새하얀 빛을 뿌리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하모니카, 이게 웬 똥인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질 사이 없이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몇 번이고 불어보니 정말 괜찮았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그때부터 잘 불던 못 불던 내 멋대로 기억 속에 있는 노래를 다 불어보았다. 너무 재미있어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떨어질세라 불고 또 불었다. 얼마 지난 후 엄마에게 통사정에서 겨우 금방 난 계란 네 알을 들고 동네 합작사에 가서 팔아 제일 싸구려 비리를 샀다. 악기가 토개했으니 더 신이 났다. 한참은 하모니카, 또 한참은 삐리리 듣기 싫은 피리 소리가 온 집안을 떠날 줄 몰랐다. 당신은 공농병 대학생을 추천받는 시기여서 많은 졸업생들이 추천받아 대학교에 간다고 난리였다. 나도 중학교 졸업생으로 추천받을 조건은 되었지만 키도 작고 몸집이 약해 남들 보기에 어설펐다. 그러나 나는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음악 전문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피리와 하모니카를 보러야 했다. 그런데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낮에는 그런 대로 들러 나가면 되지만 밤이 문제였다. 어쩔 수 없이 낮에 힘들게 들릴 하러 다니며 피곤하게 주무시는 엄마 아버지와 방문 사이를 두고 옷방에서 혼자 피리를 부르는데 연습이 때로는 새벽 2시 넘어까지 이어지곤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년이란 긴 시간을 매일 밤 불고 또 부르으니 얼마나 한심했던지 후에 나도 후회를 많이 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한 번도 시끄럽다거나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튿날이면 점점 더 잘 분다고 격려해 주었다. 철없는 나는 진짜 잘하는 줄만 여겼고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들로 인해 마음 놓고 매일 저녁 하모니카와 피리를 번갈아 불며 도레미 등 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장악하게 되었다. 드디어 학생 모집이 시작되었는데 부지런히 일도 잘하고 대대선전위원으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많이 조직했고 각 생산대를 다니며 소근장 문예연출도 많이 지도해 사원들의 신임을 얻어 추천받은 것은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음악 전문 신청은 음악 기초 지식이 더 중요해 많은 친구들이 락방했다. 나는 다행히 끈질기게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피리를 불며 음악 지식을 자습한 데다 손풍금 단기 훈련반에 다니며 악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웠기에 1975년 연변예술학교 사자반 시험에 합격했다.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날 나는 세상을 다 아는 기분이었다.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며 그 없는 살림에 술상을 차려 옛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그때 나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깊이 감동되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음악학교에 가게 된 것은 무더운한 부모님 덕분이다. 인종 많고 살이 밝은 너희 엄마가 아들이 밤늦게까지 피리를 불어 요새 배를 끼친 게 미안하다며 손절구로 입살가루를 내어 백설기를 해서 돌렸고 아버지는 간단한 술상도 차려 인사를 했어. 아니면 그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밤중까지 피리 부는 걸 좋아할 사람 있겠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눈물을 닦고 부모님 사신을 꼽게 하는 뒤 학교로 가서 2년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화룡현 록과중학교 음악교원으로 분배받아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만약 그때 부모님들이 내가 피리 부는 것을 시끄러워하고 반대했으며 또 친구 아버지처럼 피리를 부러뜨려 놓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내 이름으로 작곡된 노래가 어디 있으며 오늘날 론협회에서 내가 작곡한 곡으로 합창하고 음악 지휘까지 맡을 수 있겠는가. 남은 인생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피리를 불며 배운 음악 지식을 잘 활용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 많이 창작하고 선전하며 음악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리라 다짐한다. 구련옥 가수가 부릅니다. 부모.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의 고행입니다. 한 일의 뜻의 외로울 고의 걸음행으로 풀이되는 일의 고행은 남의 충고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조우와 장탕은 황제 한경제의 신임을 받고 대중태부가 되어 나라의 각종 법규를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우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동료의 뜻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을 나라의 규정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대중태부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접대를 그만두었습니다. 명절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다른 관리들은 친구들을 만나 한담을 했지만 그는 조종의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는 관리들과 레왕하지 않았습니다. 조우는 원래부터 박식하고 언변이 좋아서 그가 술좌석에 있으면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 조우가 태종태보가 된 후 친구들과 레왕하지 않고 술좌석에 참석하지 않자 그의 친구들은 허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높은 벼슬을 가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깔보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말 것을 조우에게 권고했지만 그는 웃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공경대부는 조우의 이런 인품을 내심 존경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을 보내 자기 집으로 조우를 초대했지만 조우는 사의를 표할 뿐 한 번도 공경대부의 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를 많이 오해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구들은 점차 나라에 충성하는 조우의 이런 마음을 알게 돼 그를 믿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중대부였던 장탕은 조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널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리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장안성의 돈 있는 부자들은 장탕의 노여움을 샀다가 그 변을 당할까 두려워 늘 장탕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얼마 후 장탕은 한경제와 재상에게 간언을 만회한 덕분에 관직이 더 올라가 오사대부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외교 정책 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당시 박사였던 적사는 한경제에게 화친 정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우는 흉노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흉노족과 대항해봤자 손실만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적사는 장탕은 보기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신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한경제가 적산에게 하나의 군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지켜낼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고 하나의 현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적산은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적산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장탕은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백관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탕은 황제의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한경제는 조우를 시켜 그를 문초하게 했습니다. 조우는 장탕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장탕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했습니다. 이리 고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중앙방송총국 중문 글로벌 프로그램 센터 다큐멘터리 부에서 제작한 중국 여행 예능 프로그램 여행하고 싶은 그곳이 10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몰입형 도시 산책을 매개체로 좋은 맛과 좋은 장소, 좋은 이야기를 찾아가며 도시 속에 숨은 현지 미식, 자유롭게 즐기는 방법,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여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귀주 금동남, 광동 산미, 호북 은시, 안위선성, 내몽골 훌룬베르 등 14개 도시를 선정해 도시의 골목길과 향토마을 등 현지 생활 현장에 깊이 들어가 현지 주민과 깊이 교류하는 장면, 그리고 현지의 민속 풍물과 생생한 인문 이야기도 찾아갑니다. 프로그램은 각 도시의 특색을 보여주면서 소소한 일상의 온기가 길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개성이 뚜렷한 현지 생활의 화폭을 펼쳐 보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무릉도원 상감당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남경의 한빵집의 무료 나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두 번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때 관한 총체적인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투철하게 논술해 첫 단계로부터 203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은 8개 측면으로 나누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려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중등소득 단계를 뛰어넘어 고소득 단계에서 계속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은 대폭 향상될 것이며 사회생산력, 국제경쟁력, 국제영향력은 새로운 단계로 크게 올라설 것입니다. 둘째,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고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중국 특색 자주혁신의 길을 견제,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빠른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광근 범용기술, 선단 선도기술, 현대공학기술, 와해성 기술 혁신 등 부분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관건 분야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하고 혁신형 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셋째, 현대화 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며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신사회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 경로이며 또한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가면 우리나라는 제조 강구, 품질 강구, 우주 강구, 교통 강구, 인터넷 강구, 디지털 중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도시군과 도시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도시, 중동도시, 소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할 것이며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의 도시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며 농업 현대화의 취약점을 서둘러 보완해 향촌진흥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를 더욱 완비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보,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뒤받쳐주는 근본제도, 기본제도, 종료제도 등 지반분해의 제도가 보다 완비될 것입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향상하는 제도체계가 보다 완비되고 인민의 법에 의한 민주적 선거, 민주적 협상, 민주적 결체,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입니다. 의법 치구, 의법 집권, 의법 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를 일괄적으로 건설해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인 준법이 어우러진 량완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구, 문화 강구, 체육 강구, 건강 중국을 실현하며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뚜렷이 강화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며 문화, 체육, 건강은 인간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데 오히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구, 문화 강구, 체육 강구, 건강 중국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총체적으로 교육 현대화를 실현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며 국민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이 뚜렷이 향상되고 사회의 문명 정도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고 인민의 신체 소질과 건강 수준, 체육 종합 실력과 국제 영향력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인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고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끌어올리고 중등소득층의 비중을 현저히 높이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농촌에서 현대적 생활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서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을 마련해주는 등 방면에서 끊임없이 진보를 이룩하고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 단계 올라서고 분배제도가 한층 더 보완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중간 소득계층이 뚜렷이 확대되고 농촌 기초시설이 기본 공공서비스가 뚜렷이 개선되고 인민 대중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등 전체 인민의 공동

0: 효율을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일곱째, 녹색 생산 방식과 녹색 생활 방식을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적으로 줄어들도록 하며 생태 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합니다. 우리나라 생태문명 제도 체계가 더 보완되고 녹색 생산 방식과 녹색 생활 방식이 사회적인 기풍이 되고 탄소 배출 총량이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대기의 질과 수질 환경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토양 환경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조원, 사막의 생태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돼 파란 하늘과 흰 구름,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우리의 일상으로 될 것입니다. 여덟째, 국가 안보 체계와 안보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합니다. 평안 중국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러 국가 안보 관련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인재 체계, 운행 체계가 더욱 완비화되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중요한 산업망과 공급망 안보, 공공안전 보장 능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국가의 현대화 발전 행정과 더불어 군사리론의 현대화,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인원의 현대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공중앙판공청과 공무원판공청이 문화유산 보호 전승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해 각 지역과 부문이 지역과 현장의 실정에 맞춰 이를 철저히 관철하고 리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의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면 완료하고 감독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 제도를 더 완비하고 전문 인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와 감찰 체계를 다져 문화유산 대보호의 기본 구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지닌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문화유산 대보호 구도 구축을 필두로 이동 불가 유물의 보호 수준 제고, 고고학 발굴과 문명 역사 연구 가속화, 이동 가능 유물 보호와 박물관 관리 역량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역사 문화 명성, 거리,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살아있는 형태의 전승을 강화하고 무형문화 유산의 내실 있는 보호와 계승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문화공원 조성과 보호, 문화유산 보호 능력 제고,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심화 등 전방위적인 정책 과제들이 다각도로 배치됐습니다.

있으며 작가가 글로 그린 이 아름다운 화원은 동경에서 시와 그림과도 같은 생활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진에서는 지단 도서시장 천진 진출 행사가 100년 역사거리에서 열려 책향기와 옛거리의 고풍 운치가 어우러졌고 다양한 품목이 모든 연령대 독자의 독서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강서성 남경 염성 등지에서는 금릉 고서진렬, 문맥 주제 전시, 고전 문학 감상 등 특색 있는 행사가 열려 책향기와 우아한 운치 속에서 문화적인 향연을 펼쳤습니다. 각지 도서관은 개방 시간을 연장해 독자들의 독서 수요를 만족시켜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국경절 연휴 7일 동안 전국 국내 관광객은 8억 2,600만 명, 국내 여행 총 지출은 7,383억 7,5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6.3%, 4.3% 증가했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구의 누적 야간 유동 인구는 1억 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입경 관광 시장도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총 298만 3천 명의 입경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2024년과 2025년 대비 각각 19%, 6.5% 증가했습니다. 공연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형 공연 180회가 열린 가운데 콘서트 125회, 음악축제 55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2026년판 서유기 제작팀은 남경 금우허 야생동물왕국에서 대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화과산, 고로장, 병궁 등 10여 개의 장면이 관광지에서 펼쳐졌습니다. 2026년판 서유기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떠오른 인터넷 2차 창작 서유기 코미디 영상 시리즈로 실사 역할극으로 당삼장의 일상을 연기하고 즉흥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대에 이르러 고전 인물의 재등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한 각본과 고정된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4명 주연은 매일 2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1986년판과 대비해 배우, 매체가 달라지고 관객과 만나는 방식도 바뀌었지만 재창작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근 영화를 중심으로 한 파생상품 개발, 브랜드 협력, 문화관광 연결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나타난 전통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명확하고 안정적인 문화적 상징을 구축함으로써 파생 소비의 열기를 이어가고 산업 간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랑랑산 소요괴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정적인 체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테마 공간과 문화 관광 소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화 플러스의 모색이 지속 가능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작품이 지닌 문화적인 매력과 감정적인 울림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 장의 영화 티켓에서 출발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비 사슬에 이르기까지 영화 플러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업태의 결합이 아닌 현대 문화와 경제 구조 속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화는 서사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경험을 설계하는 공간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를 유인하는 동력으로 됐습니다. 관객이 이야기에 매료돼 극장 문을 나선 뒤 도시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을 이어갈 때 영화의 영향력은 스크린을 넘어 훨씬

넓은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파급력과 산업의 수용력이 상호작용하며 영화 플러스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결정짓게 됩니다. 기술 진화와 소비 수요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콘텐츠를 출발점으로 삼고 다각적인 장면 전환을 경로로 삼는 이러한 융합 형태는 중국 문화 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화전시 황금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G334 문화관광주랑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내 새로운 관람구역인 골든 갤러리가 공식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황금박물관은 금의 혼을 주제로 금광문화전시, 산업유산체험, 학술답사, 견학이 결합된 장소입니다. 박물관 전체 디자인 중 핵심적인 공간 중의 하나로 내부는 금색 소재로 마감돼 전체적으로 밝은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며 경관 감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명소형 복도로 조성됐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문화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무릉더원 상감당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촌 시리즈 중 71번째는 호남성 영조시의 아름다운 무릉도원 상감당촌입니다. 소박한 민풍과 수려한 산수, 고풍스러운 건물의 상감당은 상업과 서원, 종교 등 문화 특색도 가지고 있어 인문경관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명소입니다. 주씨의 선조가 당나라 때 이곳에 이르러 정착하면서 동네 이름을 감당이라 한 상감당은 지금으로부터 1240년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주 씨는 고향인 산동네 산열매를 생각하며 단맛의 산열매라는 의미로 감당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900여 년 전에 남송 때 지은 문창각은 천민들이 문곡성 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수차의 보수와 증축을 거쳐 양쪽에 룡봉암을 거느린 4층 건물로 된 문창각은 오늘날 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창각을 지나 삼옥하의 돌다리를 건너야 상감당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일명 도선교라고 하는 보용교는 1126년에 축조되어 그 뒤에 수차의 보수를 거치면서 고육도의 중림을 떠매고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아치형 교각을 가진 이 다리는 령롱하면서도 운치 있는 모양으로 높고 장엄해 보이는 건물 문창각과 조화를 이룹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보용교에서 돌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상감당에서 한 사람이 벼슬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보용교 뒤쪽에 우뚝 솟은 328m의 돌산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앙산입니다. 산 후에 숲이 무성한 앙산은 감당 팔경 내 한 명소입니다. 그 밖에 감당 팔경 내 다른 한 경관은 귀산의 석양입니다. 그중 특히 문천상리 친필로 쓴 충효렴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충성과 효도, 청렴 절개의 충효렴절은 상감당촌 모든 주씨 촌민의 좌우명입니다. 명청 시기의 장터였던 거리에는 양쪽에 가게가 즐비했고 오늘날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 산을 업고 서쪽에 물가를 마주한 상감당촌은 좋은 풍수를 자랑합니다. 마을에는 높은 외벽과 째인 구도, 중심선 양쪽에 엄격한 대칭, 청색의 벽돌 외벽에 그려진 하얀 무늬 등 특징을 가진 명청 시기의 고건물 200여 채가 남아있습니다. 맑은 삼옥하를 따라 상감당촌의 북문을 나서면 수양버들이 하늘거리는 못이 있고 그 후에는 2000여 년 전에 축조했다는 돌다리가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 돌다리는 교각이 기우뚱하게 서 있는데도 도로면은 여전히 반듯하고 다리 아래로는 오리떼가 유유히 헤어다니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교육을 중요시해온 상감당촌에서는 역대로 절도사와 상서, 태수, 현령, 장군을 비롯해 다양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나왔고 해방 후에도 엔지니어와 학교 총장, 이사 등 인재들이 40여 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상감당촌에는 동안자닥과 기양문명쌀국수, 도천오리, 용주골뱅이, 명원두부, 강령표고버섯, 부용고추, 산미고추장 등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남경의 한빵집에 걸린 어젯빵 무료 나눔 팻말이 전하는 원정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경의 한빵집 입구에 걸린 어젯빵 무료 나눔 팻말은 많은 배달기사분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이 빵집은 진회구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4월에 개업한 후로 매일 당일 팔지 못한 빵을 가게 입구에 두고 배달기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빵집의 점장 최흔우는 우리 가게는 매일 갓 구운 빵만 팔고 어젯빵은 팔지 않는다며 굳은 날씨 등 여러 이유로 빵이 남는 날도 있는데 먹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재료도 좋은 걸로 쓰는 편이라 버리기가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료 나눔 팻말을 걸지 않고 남은 빵을 가게 한 곳에 두고 배달 기사분들이 올 때마다 나누어 줬지만 어떤 기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가게 입구에 어젯빵 무료 나눔이란 팻말을 일부러 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흔우 점장은 배달 기사들은 식사 때가 가장 바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여유가 없다며 빵이 있으면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가서 잠깐이라도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빵집 직원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작은 선행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로 된 데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최흔우 점장은 이 일을 쭉 하면서 한 번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가게를 여는 동안에는 무료 나눔 일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길에서 수고하는 더 많은 배달 기사들이 온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경에서는 이러한 선행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올해 여름 강북신구 도시관리센터에서는 센터 앞에 사랑의 냉장고를 설치해 밖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게와 시민들도 참여해 냉장고 안에 생수를 채웠습니다. 로문동에 위치한 한 물만두 가게는 어이 세트를 주문하면 무료로 물만두를 서비스로 줍니다. 다들 밖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가게 사장의 따뜻한 마음씨가 엿보입니다. 남경리공대학의 사랑의 식당 카드는 빅데이터에 근거해 도출된 어려운 가정 형편 학생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년간 연인수로 4만 천여 명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어제 남은 빵, 무려 물만두 한 그릇이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늘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순서에서는 장강 문명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호북성 무한시 원박원 동로 8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면적은 12,800평방미터로서 서청, 장강청에 들어서며 감지 문명청, 몽환 장강청 등이 있으며 소장품은 9,141점입니다. 장강 문명관의 상설 전시, 장강의 노래, 문명 여행은 물에 의해 생존하는 인류가 문명을 창조하고 또 문명이 생태에 융합되는 것을 주선으로 장강 류역의 문물 표본을 이용해 장강의 자연 생태와 역사 문명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보인 참대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철갑 상어뿐만 아니라 초나라 문화를 반영한 동존치, 증후금, 동방도 오나라 문화를 반영한 량저, 옥종 등 표본과 문물들이 있습니다. 장강 문명관의 몽환 장강 체험청은 박물관 혁신 중 하나로서 장강이 지나는 각 성과 각 자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가장 고전적인 인문 경관을 소재로 대형의 몰입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장강 류역의 자연 생태와 인류 문명은 장강 문명관이 전시하는 두 주선입니다. 자연 생태 부분은 주로 장강 류역의 지형, 수문 수리, 생태 환경, 희귀 동식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부분은 주로 장강 류역의 고고학 실물과 무형 문화유산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장강 문명관은 국내 완전한 장강 류역 과학 수치에 의거해 현대적인 첨단 기술 수단을 통해 장강 자연 생태 발전 과정과 인류 문명 발전 전망을 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세계 문명 발전의 높이에 서서 장강 문명 론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강 문명의 전승과 혁신, 발전을 둘러싸고 대한 문명의 전승 발전에 관한 세계 부동한 지역과 민족의 경험과 지혜를 탐색하는 기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 생태 론단, 장강 류역 희귀종 보호 론단, 장강 류역 무형 문화 유산 론단 등을 자주 개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태 환경 개선, 희귀종 보호 방법 모색, 대중의 문화 소양 향상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자 대하 문명과 해양 문명 대화의 플랫폼으로 동서방 문화 교류, 경제 교류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배경 하에 국가의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감을 구현하는 국가급 문명 전시관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장강에 립각해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 문화 경제 교류 플랫폼입니다. 장강 문명관은 장강을 전시하는 새로운 창구, 관광의 새로운 명소, 도시 형상의 새로운 표지, 문화 전시의 새로운 고지, 생태 문명 연구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대별로 그 시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명곡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추억의 노래 한 곡조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청춘의 설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절의 모든 순간들이 추억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추억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인 셈입니다. 오늘은 청아한 목소리와 독창적인 창법으로 인기를 모아온 왕비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노래로 세상이 내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你红开始亲你为绝干将军为二文他们七个王爹是那黑脑子的兵力书李红接了个机会来吧大姑娘将军王薛王龙一月梅秦飞龙厉害吧罗金刚金秀英 으드갈장군 리홍타이스 젤리기 후레가 순회구는 아르뿐듬문 칠기압시 조화랑 칠기래 넛 힘질른 가래라 조화랑 칠흑발 꽃이 듬는 얼음 잠해

0: 아무것도 장준. 미사리 화 진행인 자미 더비벨다 고치려야 발리 차세 달아 진수연 불조 예레만 허여만 진행 장준 한타고노카 일대가 말이자 진수연 박자미 알라 불자 헤르웨이다 뚜드는 세지문 대하세 적게 헤르웨이들 꽉 점만 들들 다시라 한타오기 면내근 대라 다시는가 헤르웨이들 미사리 화 허여라기 말들 책제 날라 이겼을 그루타베살 바른 해두 조간 등인결을 우드레스 돌발자 반다기인 아름다운 시를 따라들어 들래 어다발 디에스네 지르기와 탕벌생 시를 고르번 자민 육시를 호틀다 벨다다 웃어봐 반다기인 시를 아름다운 저화랑인 체력, 고치엔 틈, 리홍의 체력, 아름은 틈이여. 늑은든 둘분 흠은 탈벨다, 탕월의 체력, 알레디적, 털처벌, 헤드드스나제. 대선의 장군, 풍실랑, 영일디에은 벨리가 헤드윈, 탕월의 바틀, 루어진강, 자기에겐 터덕, 벨다하덕, 진병롱, 셋등도 잘못가 대저 희루이 리홍타이석인 대나 캔수이화 터세조벨다 차대달았 미사이화 진시우임 인외무이 두르비헨 어묵대바들 질행장준 진겨울롱이 벨디지힛 가지국은 외사이 반단해보여 강회락도 대전은 그 딱지를 맞아 이유민의 대라 따라째 자들 이유의 주두스기 내글랑도 터진 진시우인 인글라들 어다발 진시우인 이유의 무이 단달로가 벨다 리사이화 텐소이화 허일벌벌 진병롱화가 벨득한나제 칠기인 아랑디디베 터라차 헤테네한나제 약에로이데 우이 호산 어린 제외인 것들 초로 모든 작갈 작은 바왕 리문드 아르번 등은 실거 유스완보 시진찬 인흥룽 산룽산보 니우다부틴 장준날이 따라고 대흔나 제렉 작갈 덜질 회벌 흘래 우찌틀 아린 사르굴 탈돌 역토라 우스키위 바왕 리문드 치르기 분위기 따라 장준날 때 대흔내 체력이 따라 들려서 저런 듬은 체력 조른 벨다 들려 단단히 체력인 바른 해도 죽은 벨디지 저화랑이 체력은 리홍인 체력이 음은 달았은 벨디가 씁니다 저화랑이 체력인 아르탈라드 바르블 바왕 이문덕인 아름다운 체력 따라들어들 유치완보 하루바라간 내부로 어젯등민 해볼 하루날른 것 대개 놓친 만딧 뿌리 통수 명리 대열대열 장들 대흥의 체력인 짝갈린 돈들 따라들어들 즉 허흥까지 야문계 호대들 호일흥 잡으러 일기계 호전라 리홍타에서 저화랑대 벨다 쪼가리 집습 두르만들 저화랑이 호칠 회레와 에베테베 알들두베들 유치완봉 딱대길 타이승이 음길 저화랑대 벨다들 흔내만갯 호칠 회들 허야굴리힌 돌라하벌 등초벌라다제 약에로이 어묵대 장준 날도 단단히 벌 빌다한 호치대 회배들 차대 달았 산롱벌은 산보우 뉴다 어른분 딱대길 단단히 잡을 이문들 허벌허가 돈단하가 빌다가 벌보 흐물강인 집세꽃 게 조사이자 공사가 잘못다 가시나 버터는 흥수라는 하물들을 보낼 때가 다리에도 한다 고문해 조선 오늘도 벌을 내리기 불지소를 마이 후려 들게 흔들린 과를다 호릉물한 조선벌 그리스도까지니 뱉은마한 훌긴돌분 도래벌 올라내기결 보디탁은데들라 이누후까지진 도라내배들 경쟁을헨 지르기헨 도르다벌이자 약에노인 진통회사이 왜리 봐야라 니는 살아 답은 드문 책이다 골라 대흔내 책임 반다긴 책임에 악달라 손들 알아달라 들래 은무도 졸드해 벨덕사람에가 정화랑이 삼룡부가 산보 아하대고 하여란 유치관의 바위 엠글 벨다달래 정화랑 장바무제디 자라더라 들쩍 은혜를 받 해불관 애들 홀게 하지 들어 졸가리 이루이단 제들라득든 산보 제문제한 후치대흔와 주세박은 랩제를 제흔이슈 안아두레한 알았으니 오젓 살롱이 뭐야 아따허스들이긴 잡을라문겟 유치반보테 저화람이 조름벨닷 은위권 반다박은 풍실랑 진벽으롱 수입어 호산 저화랑 배들이 웃은 탕월진 지력 가득 타라는 점점을 얼지를 부실 제가 빌듯이 저화랑인 지력 꽃을 담그득 바로지 바왕 예문덕인 지력 따불길 배들이 우자 탕월진 지력인 완소다 얼른 희금 불 바왕의 음나 속다 저화랑이 약척분들은 타고에서 은 손에 돌아온 당의 재력은 바를 때는 불가한 바왕이 능문이를 속다 제대로공부를 훌리하고 있던 바왕 어른쪽 쓴 재력이와 니듬 짬짬아 살아가가 재력이 돌아나서 가라가지려면 응설일래 해란 저화랑의 재력 띠민이 흐듬맹 외려왔다 저화란 이해라 사람들 단다기 체력 아름다운 터마다 탐원순 체력 아름다운 바른 게라 변목이 마다 단다벌 젤르기 벌거지 풍실랑 진벼울롱 타네허일흠 해나들벌 저화랑 체력이힘 지구나들벌 단다벌 바르구나 볼 수입어 호산 장 따가 볼 윌득든 지륵 네만듬 지륵이 부슬릴디 벨디지 가르만 탕루산 아구린 독단 바르구나 겨울에슈 칠유한사이 예군이 오잣 지륵이 저거라 볼 바왕 내입니다 나르튼 역질기로 보자 대선에 해라 알바르 해버는 알기가까지 볼봐 대바르 해버는 텔미까지 볼봐 네달라들래 탕루산 아이 호리질 해구이 그가 아니겠다 터뜨렸던 돈 왜 꽃에 배가 아래 해구이다 대선에 장준 진벽울롱 늑 명은 홀호 진엄두 칠기월 울대가 각차보야 진벽울롱 명은 칠기지 해라 장기남이 불러다자 훈조 빌드하라벌 진벽울롱 장태군 셔둠 이래 굴러들래
1: 늑 명은 칠기
0: 홀업치남이 아트기조들 늦지르 탕왈힌 장군진 혈기 사칠리조하